0: 잊지 말고
1: 바이
0: 하나 둘이 받는 듯이
1: 바이
0: 여느 수물이 받는 듯이
1: 바이
0: 아이박이고 내잔다
1: 바이
0: 이명추나 자명추나
1: 바이
0: 서해바다에 있다가
1: 바이
0: 동해바다에 새끼 칠라